我想大家可以继续享受这个 fever， 因为夏天仍然都是继续啦。同埋呢，我諗有假期呢，大家都会感受到嗰种 fever， 因为都会睇下有啲咩玩啦。所以我哋都係期待嚟緊下个星期有一天嘅假期，係咪呢？冇错啦，呢度回归嘅假期，然后跟住下个星期